0: 말해 짱 말해.
1: 응?
0: 응응. 다
1: 됐어.
0: 받았어 다 그래. 본인 시에를 뜨셔.
1: 뭐니?
0: 아니 생각하지 마. 사나 침대에 콘소 내려서 뜨셔. 이내 돈다 어떻게 랩톱 못 써.
2: 单层白马从拉萨
0: 이나
2: 回到老家墨竹工卡县龙达村，见到了久别的家人，熟悉的一切像一把钥匙打开了他尘封的记忆。
0: 我们以前的话，我没有起床之前，妈妈就会早早的起床，然后背着那个她的背篓就去田里面，就捡满满的一个牛粪会回来。可能睡醒的时候妈妈不在，然后我马上会想到，哦，妈妈就是去捡牛粪了。
3: 네, 검은 거, 쇼, 검은 거도 안 해. 쇼, 쇼, 쇼, 쇼, 쇼, 쇼, 쇼, 쇼, 주 아던 데라 줘. 쇼, 쇼, 쇼, 쇼, 쇼, 쇼, 아멘, 데, 쇼, 쇼.
2: 这是丹增白马多年来再一次跟在母亲身后拾起一块块牛粪。母亲告诉他，牛粪可以用来取暖、入药、做肥料、制藏香等等，浑身都是宝。虽然外表粗糙，气味也不讨喜，但在忽略与偏见中，牛粪们始终默默奉献着自己的价值，成为高原生活不可或缺的必需品。
0: 就有些人会看到某些人就会看扁嘛，可能会。

0: 디겐가르 내송교 때네데 쭉체제지 다음에 속자라 이나로 직송교 체야라 편바 첨보지 토비어라 지 카르소레다 자 지신 송교 체야 이나레 하바도 아니 지 고르요 장자 시아데 아니지 괜히 이 근데 레드지 배제제지 다 고르요라
1: 在乃朗古，人们始终秉持着一种理念，这里是人类和野生动物共同生存的家园，守护环境就是守护自己，守护万物。或许就在此刻，就在山顶的某个角落，雪豹正在注视着它的人类邻居们所做的一切。

0: 다 먼저 잡아치도 고소를 했지 동국대 고주 고소물 와. 야이형 나도 와 부유감 봐. 나도 와 먼저 잡아긴 했는데 지금 계산하던 날씨 가수래. 나 넘기수로 종기수로 잡으래. 날씨에 두면 폐지 지금 동국대 개주인한테 와 인사리샤. 이제 지금 안에 아주니 나기는다. 부채제 추경수로 거의 와. 농어나도 와 섭세요레스. 시 시기식도 드디어 공주. 시기요레스 안 닿는데 지금 양주 뒤. 준비된데 더
1: 다들 이제 과미주세요.
0: 근데 돈이 매 과미주 다들 좋은 거 소리
2: 던지수를
0: 강님한테 누구한테 접수 싸우러 가는 그래 조명서 근무하고
1: 장부시고요 나도 봐.
0: 아, 소름 나타났다니. 이 뒤지도는 바르자데 당보 요 말이 늘려지 단다 베징기 그게 지금 오르지라. 그나 저연도 세 저주 속배 당보. 늘려지 그리 그량주다 저러고 잡아가시지 제 도시에. 다 여유게 더 자체로 나 도시에 나고 그리게 량주 도시에 아니 쑥바리 근데 개미고도 봐 이거 봐 진짜 양주 도시에 쑥바리 근데 나를 다 고쪽이야 고봐 좀 지르더니
2: 从2021年开始，乃朗寺和当地村民一起配合山水自然保护中心。对乃朗谷进行监测，红外相机里出现的种种惊喜，无不印证着乃朗谷是珍稀野生动物们栖居的乐土。为了更好地保护这些高原精灵，在2023年2月和3月，乃朗谷雪豹重要栖息地乃朗谷自然保护小区相继批复成立。同年五月，堆龙德庆区乃朗生态文化保护中心挂牌成立。
3: 不着急，你饿成这样吗？
4: 没事。
2: 从拉龙沟回来，大家都有些疲惫，但是半路上，战堆忽然叫停了车子。
5: 等一下，等一下啊！
4: 怎么了？
3: 快换什么？
0: 手套。啊！
5: 对对。
0: 等样子大概差不多，但他路看上去跑多少层的，那看上得我可。